0: 啦，咁样系咪？
1: 嗯，就唔好怪责咗佢先。
0: 系咯，咁佢就更加觉得自己，哎呀，梗系系我做得，即系好似过咗龙啦，或者我都唔啱，或者你都唔明我啦，咁样，咁佢就唔想再讲噶啦。
1: 嗯，明白明白啦。咁今日咧亦都讲到呢一度啦，下集不同样时间咧，我哋继续就住强迫症，我哋继续探讨下啦噃。
0: 好，
1: 下集再见，拜拜。
0: 拜拜。